0: 네, 다디 가이정만이 우물
1: 엄마 마음
0: 속수에서
1: 못하네.
0: 네 가이정만 못 하나이 행게제 우물 속수에서 네 가이정만이 에르보레 어제 젤라브리 히네제 부사 바시위 동만이 아니 부사 브리만 가서 히테게 세서 라클라이네 히나싱이 카이 동만이 오버록다 오버록노 오버니맨 응게제 제 샥함 나이콜나니 행게 안게시니 또이가 함능나니 키타이록 응고만이 오버록보다 행게 바이리니 보록 파이만이 오버노 맨 카이도 바이 동만이 응게시니 보록방만 오버노 카티네 보기도 에어워니스 카이나니 제 지금 보록방 탄가 한게 담은 신어로 시곡 망콩 로그나이 한게제 감록 색라이마 카이나이 조토 셉삽노 데라자 오보록노노 증 많은 땀 하나님 스톱 막 하이네. 그러니까요. 어버 응공이 당네. 승 와로 무팡록 따네. 제베베 따부는 빌딩 녹 땅나 한진이 와술 녹 난고. 그러니까 사드는 녹 땅은 승 카드 파니셔스 나무 어버 해클라 용 신통 콜데라 위 탱에도 봐. 그러니까 신이 녹 버와티로 곰 파이작 동고 신이 보리베스로 노스 동이 탱고 따고 샤카미야 록수록 파이시네 돼 있고 봐. 이게 아무노 카티나니 바기노토 증오 에어네스 프로그램
1: 아무노 증 저도 버럭 신나 나이 버럭 방이 탄가 한가이 지니 녹노 쿵고 제 비알릉마니 어분 하용고 보 비알릉고 증 녹노 쿵고 보다 문노 제 가샤 노 쿵고 바사 코럭 바 코럭 도 한가게 부마부 파 버럭노 제 낭마니 리줌제 낭마니 셰
0: 간 뭉순 뭉
1: 간
0: 저또 어디 위마야
1: 참으로
0: 이게 아
1: 그러매야
0: 보러롱니 소리 함이 봉이 탄고 봉니
1: 이게
0: 소리오 제 낭상 마야
1: 녹음 가라긴이야.
0: 누콘 그라긴야 이거 어시기도 한거 탄고 마니 시기도 레카포라 쓰는 게 마야 승 오브노 카티는 액마트로 바힝게 담카이 보러롱노 가함 클라이승 사리몽 카니몽리오이 오 레카포리오이 보러노 가함 콜레스 가함 유니버시티로 오포리오이 마니 봉니 티 조라오 보르노 카이젝나 보르젝나 리디카 한카이 보르 니지노 패밀리 플래닝 뭐 시위 타나이 아프로 가이토 그누 포퓰레이션이 바기싱 신타 클라이냐 나게 마네 보록 보록노 시위 타고다 어버하이 아본 바기싱 불랴사강 시기 동나 나나이 싱 에듀케이트 응나 나나이 아프로 가이 시시니 어 담나나이 하스테 하용록보 마네 카하멍이 통나이 싱 아프로 가이 저도 비알노
1: 차분
0: 아문이
1: 바기 너
0: 세포나이
1: 증어 샬로 어분 원 촉나니 나고 제 지니 까미오 지니 암저요 보러 이제 슥 동나 낭만이 세 그방당이 동카 그방이 동카 증 담을 클레나 낭네 아보
0: 그방이 동한가이 자라제 시내로 바 따봉제 하스테 해방 동네로 보록노 오보 승탐 마카이네 시리나니 바그이 에어네스 프로그램 마카이네 따북도 자가 자가 탕이 노 카이노 동라요 제 녹마니 이거 릉록 로고보 오보도 에어네스 프로그램 로 카이 동자고 데 보록노 제 담히나니 담 폴리오 테게 수로클라이 좆토노 클라이 자기 동 녹 녹으로 나이콜이 동 또이 능나니 까 함리 동 아까바 비티 브라이 아이런 태블릿 독 오버 좆토노 사리 위토니 바유 응게 꼭 응게승 까함 릉 스릉나 나나이 오보노 주디 까함 릉 스릉이 보릉이 탄가 한가이노 보토 비니 자가 오버 쇼기네 앞으로 게승가스 오보니 바기 완충나 나글라
1: 함바이네노 벨레케 하징 하이응고 버럭방마니 샬 팔레레 동고 티니니 오샬노 어버 그방마 판다니 비싱테이 타이 그방마 시자르무 판다록니 비싱테이 노 오샬노 팔레제기 동고 버럭 낭만 니세 그방 방이 탄가 한가 그방마 제 증잘 파이마니 타이 티낭 니바게 제 증잘 응이 마노 아보노노 키리마니 노 부카옷 완축마나 하리 다북 오 샬노 팔레레 동고 아본 바게노 조토니 랑마 카함웅나니 타이 보록 코럭사 보 비니 랑마오 카함 크릉 똥의 타이 비니 제 만테럭 마네 탕이 똥나니 아보 비니 라이츠 똥오 한가 아바이케 탕이 똥난 바게노 제 지니 포퓰레이션 컨트롤 에바 지니 보록 방마니 노증 아샤 무탁나니 무탁 수고이 탕가 한가이 봉이야 하이파노 방이야 클라이
0: 컨트롤
1: 똥나니
0: 다 컨트롤 만에 자가 오 동난이다.
1: 아보노 증 클라이나 낭나이 한가이 티니니 반다 सक्नुहुन्छ छेतुङ हजुर औ पान्दानी बेसिङ जो तनि साग काम तङ्ग काम गुरुङ तङ्ग यदि आए तिनी पान्दा नै अरू नमु थाक्सिने हाम भाइ
0: हाम भाइ